呢个 friend 嘅话咧，我最在意嘅咧就系隔音啊，隔篱屋嘅两公婆咧，每日咧准时咧就开演唱会嘅吓，我咧就要跟住拍手，唉，毕竟咧人哋咧都系免费表演嘅咁样吓，我想问问咧，佢哋唱咩歌为主嘅咧？你问问佢哋可唔可以加入一下啊嘛？